0: 난 그거 오바이 사과 때리지 뚜고 더덕 보 너희 파일에 부르게 뚜고 난 따위사 독사 파일에 왔다 그
1: 아, 빈 꽝마 때나 바로 때 무슨 가다.
0: 그니까 앞으로 그 바하는 거 그사르 앙라 뚜고 리야 너 뚜고 그 뚜고 정바지 니 가세 파이게 보
1: 어, 뭐가 똑망 똑망.
0: 이
1: 똑구가
0: 가사
1: 가다나나.
0: 가다 그 파이 비니 리그나리 샤나이 피면 그스 그리 캬보 어 주앙
1: 아.
0: 캉 방카르 부 방바서 로고
1: 바로 또 그쪽 신이나
0: 이
1: 바카이 방카르틀랑
0: 호구이
1: 꽝
0: 달랑
1: 하나.
0: 카타
1: 호구이
0: 리그나리
1: 틀랑
0: 샤
1: 하나다.
0: 이게 바한옥저 헝가포 어 비비샹
1: 예.
0: 에 바지 리그나시 그리 캬블레 리 샤보 그리 캬 리그나이 그리 캬 강사방 그리 캬 근데 샤오 간다 그어또 고나로 헝가포 또 신아 능 또고야 그 또고야 탕리 숨스르 가사라나요
1: 아.
2: 나는 번호 물어보셔 상의하다나
0: 미샤 탕이다
2: 쟁을 사나 뒤인 동하나다
0: 이게 게 나이 파이데 고부고부냐 아니마 파서 파일레포 다샤 파이 나이 파이 어거 나이 파이 나이 파이네요 간다 바녹죠 이게 나이 페바 고부인 거리 이게 또 비싱 나이 클라이 나이 힘바 주앙캉 야고시부 이게
1: 뭐봐 고소가 탕에 나 하루 동안 켜놨다
0: 나이
1: 바로
0: 클라이 동포
1: 또 그만 놓고 동안 켜놨다
0: 이게 게 나이 클라이 동 가끔 가까이 어 와서 주앙캉 능다리 그날이 샤더라 기샤로 허자가디 아서 주앙캉 그 판다 와리샤 러 파이그라디 야 킬랭사 가 파이그라디
2: 나는 판독는 버들라리 그네 러시네다나
0: 판다 와리샤 만카 버리그네
1: 아, 벌레
2: 러시네다
1: 판다 카게 맨 게바 아, 봉 판다 산
0: 이게
1: 라겠다.
0: 게어야 킬부 앵사 마카 사냐이 이게 게혹 시날리 리그네리샤 너 야퍼로 하다
1: 어,
0: 올라카나나게
1: 나나 오제 세간 타나냐.
0: 어 타이마사케 헌과포 와서 조앙카 안아보 캐러 하자데 안아보 캐러 하자데 와서 조앙카 한가까이 파도갈이는 이래 파이게라디 야킬이앵는 가 파이게라디 혹 시날리 리그네리샤 너 야퍼로 하포 인가까이 마카가 간자다다 아제마나이
1: 아,
0: 제마야 카바 하냐
1: 맞다, 맞다, 아리
0: 마똥다
1: 아니야나.
0: 그 봉노 마문노 그 아, 따이마, 따이 아까룩
1: 아,
0: 산
1: 뭐라
0: 거다.
1: 무슨 나타 만나니?
0: 이게 어, 아서 조앙카, 선업 안 업이 캐러 하디, 이러 하디. 야, 킬리엥 탐, 가 파이게라디. 파도와리 탐, 러 파이게라디. 혹, 시날리, 리그나리샤. 이게 많이 간다, 자오, 가함블라. 이게 뭐, 부이 까만 오고 따이 알까, 랭티 동네, 따이 까만,
1: 아,
0: 무슨 야동
1: 간다.
0: 심바.
1: 좋다시 많이 돈 벌기 온대 봐.
0: 이게 뭐, 산다, 자오, 가뽀. 와서 조앙카 아니 보러 하되 아는 뭐 캐러 허자대 양 파덕 파러 하러는 이렇게 야킬리 앵브르 가서 파이그라디 파덕 알리 브르르 파이그라디 혹시나리 리그나리샤 내려가
1: 아빠는 머리 헐떡
0: 걸어
1: 갔다.
0: 버릴래 까카블레
1: 나나 뭐 좋더나 로허르나 피아
0: 러허로
1: 좋더나
0: 러허마카
1: 로허마네 로허도
2: 좋더나 판도고 마리오나
0: 마르나 뭐 잔포티 자 칵라이마 블라 랑가니노 마러 허타 잔포티 잘 파동노 마르타
2: 올로케나나 타몽카
0: 이게 타이마사 산과 하노 와서 조앙카 아니 왜 기사로 하디 오 제랭티 동노로
1: 아
0: 산타 이게 야킬랭바 가파이게라디 파도왈리바 프로파이게라디 혹시나리 리그나리샤 이게 타이카샤 산과 보 와서 조앙카 아니 뭐라 하디 앙부 파도 파르노 이게 야 킬리엥도 가서 파이그라디 파도갈리도 파이그라디 혹 시날리 리그나리샤
1: 아리 허타 부르케
2: 로하타 암데
1: 로하타
2: 이긴이 허타나나나
0: 타이마사 동코다 바하노즈
1: 어뭐 번호 좋든 파이타
0: 이
1: 나나
0: 오빠이타 아무 동코 그게 어서 조앙카 아니 보러 허디 러허디 니 흥가 한다 보고 야 킬리엥 시니 가 파이그라디 파도갈리 시니 파이그라디 혹 시날리 리그나리샤네르 험만 저라카 리그나야 야서 프로 버크나이 사 롬냐르
1: 오
0: 카타카
1: 나나 오 파이턴이 너케
0: 예 파이턴네가 버크나이 롬냐르
1: 버튼
0: 카타
1: 로미나르 카
0: 응 나르 칸카카이 오 바이 오 바이 오 바이 니 까바
1: 아
0: 까브 칸타
1: 따이
2: 오 나나
0: 응
2: 뭐 어로 예킬리 카르나니 뭐 나르나 바게시 예킬리 로그르
0: 아
2: 카르나
0: 보노 나르나 바가뇨 로그르타 볼로 부팡 사카스 인카카바
2: 올로케 나나
0: 부팡 고수그롱 카바 야킬리 바 엥시니 랑시네 블레
2: 이이
0: 이게 똥데 야보노노 사롱카
1: 오,
0: 노노
1: 빈
0: 까
1: 바이션 가만히 살래
0: 이
1: 나나.
0: 노노 어버바이 까이 깔랑카 빈 바이션 하이
2: 키위 깔랑
0: 이
2: 카타나나나
0: 키비 깔랑 탕카타
2: 올로케
0: 올로케 누쿵 기스티 칼라
1: 나나 안 부리 블라이드 나이터

0: 사다
1: 아,
0: 봐.
1: 사다, 살크나르다.
0: 응, 그, 양 너그라즈, 개설자그라, 타징, 또띠파, 타징. 그, 너, 너 타응원. 그, 아보 빠게, 그, 타징, 가까이, 양 누아즈, 개설자그라, 타징, 또띠파, 타징. 그, 너, 너 타응원. 얼룩가 새조가 무슬라세. 너 사또띠사, 개설자그라, 타징, 또띠파, 타징. 그, 봐. 꿀웅, 사탕 갔다, 마미로 미신 거.
1: 그라이탕 나나나.
0: 그라캬. 그 왕마 사근왕 쩝작, 똥마 사근왕 쩝작, 아밍 사근왕 쩝작, 부마 사근왕 쩝작. 그 봐. 뭐부 와로 컵사 뭐부 가요 풍사. 그 봐. 뭐 그라 트냐 무슨 봐. 구제 봉마싱 봉락은 일라 그 트지 않다고.
1: 나나
0: 얼렇게
1: 저따 와봐 캐나보나
0: 와리야
1: 제
0: 슬러
1: 동네로 가라.
0: 제 동네 매번 와 갔다 사가서 그라리 캔까 봐. 뭐 사고를 두나이 부동나.
1: 아버 너는 컵상 가서 봐봐 자가서
0: 아니,
1: 그렇게 나 블레이스
0: 그,
1: 무사
0: 사가세,
1: 그네
0: 글라이디 겪어봐. 투정 저러고, 이제 삽반 절 내블리.
1: 아
0: 이게, 겪어봐. 글라이 겪어, 와르바 겪어, 투이깡다. 그, 얼로코 미럭팡자.
2: 어떻게
0: 미럭팡자, 응이 바사 자카다.
1: 밀로그는 부사
0: 응,
1: 가나
0: 바사
1: 나나
0: 자카다.
2: 엄마 크라, 밀로그 바사
0: 머크라
2: 가나
0: 테이마
2: 다.
0: 자가니.
1: 테마
0: 엄마
1: 자가
0: 테이마니,
1: 왔다 예
0: 히말랑 글라이 겪다.
1: 아 시멜랑카
0: 밀롱그 아재 겪어, 부살라 떠올카함블라. 이게, 밀럭 빠냐다, 밀럭. 바보 티만이 자가니.
1: 나나 버버 바자드 팔라틀랑
0: 바자로 파나탈랑 마포.
1: 오케이
0: 이게, 밀럭 파나, 밀럭 빠냐다, 밀럭. 바보 티만 자가니. 니뭔 사포.
1: 뭔 사이트 원함도
0: 그,
1: 게
0: 딜 빠야나 파니 티만 자가로니, 너. 키비르디, 키비르디, 흔자포. 이게, 아이망나 사드바르 성가포. 밀럭 빠냐다, 밀럭. 바보 티만 자가니. 니 샤사포. 그, 키브리디 삽사나니 너 버티면 자가니나 키브디 현자가 얼로카이 팔이면 말이야 그봐
1: 아,
0: 키다리 가입하게 한다
1: 그게 반야 그린 게봐
0: 이
1: 팔이면
0: 반야시
1: 말리
0: 그린가 그봐
1: 키들 가입 패겠다 바자르나
0: 뭐록 턱이 성이냐 이 반야시 그린가 그 키다리 가입하겠다고 안도 걔랑 꽃은 마오르는 빠캬 쿰떼바이 보야 너 땀너 서릉나무송 안오기 피해 사이크나르 있다
1: 바 나나 디린 캐는가 터말레 벨라케는 카나톡 수카
2: 나는 탁불이 브라시마 동쇼.
1: 나나 생각하면 쓰는 거다 디니 사그니 반바이 삼당머니 보니 카나버 함리만야 어번다
0: 아기 서른 가다.
1: 이
0: 콤데 알라 땀 서른 가자.
2: 이 어머 나나 사그니 판바이 보니 카노 시바이네 군판 사무 사리메야.
0: 나로 끊는요 꼭박 상카블라.
2: 이
0: 하게 봐.
1: 그냥 나 허번 가봐 탕라 지원다
0: 탕라시나.
2: 아석저라. 아주아지니 카동아 반.
3: 아식조라 아주아지니 카동아 반다고 걔랑 거토마 크나바캬 걔랑 거토마니 뭉 조앙캉 샤오이 크나나카 슈나로키 데볼마 따보 크나바이네 라디카 데볼마니 콕티 잡장르 삼모